0: 자네 별걸 다 준비했구만. 자네 준비성을 알아줘야 돼.
1: 저희 첩보대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근데 말이야, 그 중공군 잠입부대

0: 참 교활해. 난 아직도 그놈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왔는지 감이 안 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참 골치가 아프구만. 일연대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번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구만.
1: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단장님,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0: 이 근처에 미군 보병 부대가 있지 않나? 그래, 멀지 않는 곳에 사단 창고가 있네. 거기로 가지.
1: 안 됩니다. 거긴 이미 적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작전 실실이 놈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주요 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0: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1: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길은 원래 부대 철수 노선이기도 하고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도로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전남 방향으로 민동산을 넘어 미군 방어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0: 그럼 다른 한 가지.
1: 연대 본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연대 방어 작전을 힘들어질 거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장님의 전투 의지를 볼 때 절대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비 부대를 동원해서 순실을 메꾸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방어선까지 구수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로 따라 남쪽 즉 사단 방향으로 간다면 곧 지원부대를 만날 겁니다. 지원부대의 통신기로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한다면 사단장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0: 좋아. 그럼 도로를 진입하지.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은가? 난 더 이상 이 산길을 가고 싶지 않네.
1: 이제 출발하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2: 梁副参谋长，任务布置完成，两个连已经出发。
3: 这是我写给师弟的电报，你们俩看一眼。如果没什么意见的话，就让电台开发给师弟。
4: 我没意见。
2: 我不看了，不就是两句长干戈说了吗？都在这儿了，我同意。那就发了。警卫员，立刻发出去。
4: 是。
5: 咖啡泡了半天了，你赶紧喝啊！啊？
4: 这洋东西有我的茶叶好喝吗？
5: 你尝尝。
4: 我算我喝不了。
6: 报告。
7: 师长，穿插部队来电。老李啊，你看，这是梁晨他们下一步的计划。这么复杂的任务，让梁晨安排得井井有条，尤其是这个发扬火力消灭敌人的计划，很巧妙，可以避免更多的伤亡。
8: 他们下一步的计划完全符合上级的作战意图，我看可以批准，并且我们师主力在消灭黑豹师溃败敌军后援敌后，应迅速向秃鹰岭一线前进，占领巩固秃鹰岭一线的高地。
7: 好，你会电吧？同时将这一情况报告给军长。哦，对了，告诉林团长，追上撤退的敌人以后不要急于进攻，要保持200公尺的距离。 等我们的穿插部队对敌人炮击以后，联络好再行动。通知兄弟部队，黑豹一团的防线已经被突破了，我会派一个团向黑豹二团、三团的后方迂回，截断他们的退路。
6: 好。

0: 사단장님, 연대와 3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1연대가 갑자기 전면 철수하는 탓에 두 연대 후방 양측에 큰 구멍이 생겨서 놈들이 지금 연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김대장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내내 명령 없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그 안에 배 밖으로는 튀어나왔군.
2: 지금 곧 도착할 테니 당장 진지를 다시 탈환해라고 명령해!
0: 네, 알겠습니다.
3: 어느 쪽이야?
4: 이쪽으로 가면 사단 방향입니다. 가시죠.
3: 검문소가 나오겠군. 검소에 도착하면 사단에 연락해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지.
4: 알겠습니다. 피하시죠. 좁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0: 하십시오.
1: 왜 단정진다? 후방이 우리 아무도 더 많지 않은가?
0: 그게 지금 내가 현대 범부력 공격한 다음 분명히 도로를 막아 우리 군 전행을 막았을 겁니다.
2: 跟着前车，前面有可能会遇到敌人的检查站，打掉他们，坚决冲过去。
3: 是。

0: 지달했어. 제자대님, 지정된 집결지 도착했습니다. 제일제대와 제일제대도 온 것 같습니다.
1: 그래, 일단 경례를 진행하면서 휴식 가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1: 보신병.
0: 네.
1: 지금 당장 연대본부와 연락해. 잠을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리고 보안부대가 얼마 못 버틴다고 전해.

0: 주시기만 하였습니다. 놈들이 도주했습니다. 우리 지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왔군. 우리 지원부대가 확실해. 일단 여기서 기다려주러 간다.
0: 그럼 방문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지원부대 차량으로 사단으로 돌아간다.
0: 지원부대 말입니다. 일연대 방송을 이미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원부대만으로는 다루기 불가능합니다. 설사 간다고 해도 놈들한테 정멸당할 겁니다.
1: 그럼 자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0: 저희 한계준 내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인도전 점령하는 가능 없다. 우리 지원부대는 놈들보다 병력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고 민동산 이남의 미군에게 정면 공격을 요청해 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이에 저희는 지원부대를 이끌고 후공해서 협공한다면 적을 무비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동산과 정문이 점점 더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대와 삼영대가 민동산 쪽으로 철수한 것을 도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1: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
0: 네,
1: 삼도수제 사단님께 내가 보호하겠네.
0: 네. 조심하십시오.
2: 报告 营长, 我回来了, 有什么任务?
3: 好，刚刚梁队长来电说敌人的援军啊已经到达了这里, 你现在马上带着部队 跑步迎上去。
2: 好，记住了,
3: 一定要在这个位置 阻击敌人。 当敌人集结起来要向你们发起进攻的时候, 马上用步话机通知你。
2: 好，我会命令
3: 155榴弹炮 炮击敌人。 这个地方比较平坦, 根本藏不住人。
2: 我们就在这里啊，用炮火将敌人全部歼灭。等敌人消灭的差不多了，给我来电。炮火一听，你们就冲上去收拾残敌。是，听说撤退下来的敌人都被我们的155榴弹炮炸惨了。没错，这样的场景啊，
3: 咱们就给敌人的增援部队再来上一次。
2: 没问题，营长，您就看我们的吧。
4: 好，回去。是。
5: 사단장님, 부사단장님의 전보에 의하면 1연대 패배는 적군 침투부대가 연대 본부를 습격해 착한 정보로 아군의 군사 배치와 지휘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현재 2연대와 3연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방어선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 제2-3연대에게 속히 민동산 쪽으로 포퇴해서 민동산 대화동 청무리 일대 거지를 점령하고 고소하라고. 전해.
6: 절대로 중공군이 거지들을 점령하기 놔둬서는 안 돼.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명령해.
5: 그럼 지원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0: 이렇게 내 마당에 지원은 무슨? 일단 진격은 멈추고 부사단장의 지휘를 따라 인동산 점령한 후에 제2-3연대일 지원하라고 전해.
1: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2: 情报显示，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并企图配合美军在秃鹰岭至青云里一线建立新的防线。军制命令，我们师的主力部队立即插入敌二团三团后方，阻止他们向秃鹰岭后撤，并配合兄弟部队消灭敌二团三团。
3: 抢占秃鹰岭行动呢？
2: 军制已同意，我们先行派出部队抢占秃鹰岭，具体实施由我们自行决定。
4: 梁晨他们压力很大呀，穿插部队除了汪营长那一个营的兵力，你再想想办法，想办法再抽调出可用的部队去支援梁晨。现在敌人也意识到秃鹰岭的重要性了。
5: 好，我来安排。백중령 지금 뭐 어떻게 추격하라는 겁니까? 전차와 트럭을 한길로 보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모르는 겁니까?
6: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종차 부대와 함께 보병 준비를 남겨 여기서부터 돌진해 적어본 장소를 찾아 놈들의 지방 부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는 부사단님과 저를 따라 놈들의 후방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놈들이 민둥산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 전에 이군과 앞뒤로 협공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5: 이건 우리 우세한 기계화 부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6: 우세보다는 승리가 중요합니다.
7: 그만들 하지. 이럴 시간 없다. 일단 백중령 말대로 그렇게 진행해.
5: 예.
7: 남쪽 기슭에 있는 우리군에게 연락을 취하도. 나머지 전차 부대와 한계 보병 부대는 적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백중령 자네 나와 같이 나머지 보병 부대로 적을 추격합니다.
6: 네, 알겠습니다.
7: 네, 지시해.
5: 예.
7: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하지.
6: 네.
5: 따라와!
8: 国务院，再问问张连长，看到敌人的增援部队了吗？
9: 老常，这里是老王，看见兔子没？看见兔子没？
8: 没有了，通话完毕。这敌人的增援部队上哪儿去了？不可能不见踪影。哎，张同志，你们当时没听错吧？敌人的增援部队是沿着清水洞公路过来的。
10: 没错，不会听错的。
8: 那就只有一种可能，就是从这里逃跑的敌人通知了黑豹师师部，他们已经知道黑豹一团的情况。 这敌人啊，搬刀该注意了。这倒有可能。
10: 我们打这儿的时候人不多，然后让敌人跑了不少，敌军的铺子上还有白枪号都跑了。
8: 不能再等了，两国参谋长给你太少，我得带着部队赶往通云岭。
10: 可团长不是说得派给我们的一个营到了之后再一起出发吗？
8: 等不了了，现在天都亮了，再加上敌机的骚扰，我们行军会非常困难。
10: 不是。
8: 不管员，
11: 走，
8: 通知王连长，让他留下两个班，看着俘虏和大炮，其他的人跑步归队，沿着公路追上我们。
11: 是。
8: 警卫员，
11: 走，
8: 通知集合队伍，马上出发。
11: 是。
8: 王营长，
11: 张同志，你留下，我再给你留下一个班的战士，看着俘虏和武器装备，等咱们的增援营到了，告诉他们，我们已经提前出发了，让他们用最快的速度赶上我们。
10: 是。
8: 哎，
10: 可是。
8: 营长，二团营到了，这是孙副营长。
12: 王营长，
8: 哎呀，老孙，哎，怎么就你自己啊？李营长呢？
12: 李营长负伤了，只能我带队来替你指挥了。
8: 啊，
12: 这位是炮团的吴连长，带人来接收15榴弹炮的。
8: 你们遇到太好了，我的人全部都能跟我执行任务去了。15榴弹炮还有俘虏，全就交给你了。
12: 放心吧，保证后面的战斗中这些大炮都能用上。
8: 好。

0: 힘들어 죽는 거나 전설 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 베트맨이! 장갑을 가져오겠습니다.
2: 됐어. 중대 장입증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네, 은사장 중대를 이끌고 최대한 빨리 전진해. 오늘 잡아야 한다.
1: 네, 알겠습니다.
3: 그리고 민호산이 여기서 멀지 않다. 언제든지 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바란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네분은 어떻게 됐어?
1: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0: 한 번의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2: 온도의 적을 기껏해야 이게 부대입니다.

0: 한다고.
1: 이건 좋은 계획입니다. 한 가지 존재를 더 보내 저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0: 좋아, 그렇게 하지. 제가 항면준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진준들, 나 따라와. 저군의 항해 도각해.
2: 길이 와준대 도착했습니다.
3: 왜 이제 온 거야? 빨리 전투 준비하고 전벌을 집어내.
2: 네, 알겠습니다.

0: 三排在狠狠地走定向屁股，快到咱们了，咱们他们俩，我去跑这边，你注意安全。一般的四个战斗的小组就在附近，有情况你喊一声，他们就能听见。我先走了，等会儿，别着急害怕，等我的命令，再给林友一军多一点时间，让他们把占领主力消息传出去。
1: 是，明白，注意安全。 무슨 일이야?
2: 정권이 밖에 보진지를 공격했나 봅니다. 저희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1: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그저 한계중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켜보자고. 한계중대 이끌고 후방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3: 예, 알겠습니다.
1: 우린 계속 전진한다.
2: 네, 알겠습니다.
4: 앞으로 전진!
1: 전진!
4: 빨리 빨리 전진! 움직여!
3: 这几门炮还好着呢，这儿还有炮弹，
5: 把能用的都扛上，别送了，拿白不拿？
3: 是，
5: 同志们，
3: 炮扛上，走。
5: 张师长，
3: 到，
5: 把齐路叫来。
3: 啊。

0: 자네 말이 맞구만. 민중사 이남은 위험하지 않구만. 우린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청두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0: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량량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0: 자넨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할 거 없어.

0: 나니야, 그 사람 신가? 나니야, 자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목이 있다. 남부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사장님 모시고 북극으로 가서 연방에 들어. 알겠다.
1: 네.
0: 자네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